0: 빵짱 예민촌.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가 가밋 서플라이
0: 빵짱 예민촌.
1: 무너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다의 석가루와까
0: 빵짱 예민촌.
1: 바라사 단원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민촌.
1: 이번 거 말하는 프레스카 한 일남바스 부카스 24 horas.
2: 조이 조이 조이 뽑아라 고비 조이.
3: 에이 나이 빠신 사람들 쓰라도 나 감히.
2: 어디 봐나 많이 가. 막 인디 안 먹어. 니라도 감 먹어.
3: 박재놈.

0: 깜짝 예리 쇼!
1: 야도 소리가도 살림 사파인즈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서브라이
0: 깜짝 예리 쇼!
1: 마다모 필리언 임포르테 로컬 건강한 바가이 사카르와카
0: 깜짝 예리 쇼!
1: 바라사 단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리 쇼!
1: 이 mga balaklon na preska kag labas bukas 24 oras.
2: Choy, pabakal, Choy, pain reliever, Choy.
3: Pila ka bilog.
2: Isa lang guro, Choy, ah. Yung sabon niya duwa ko malanasakitan mo.
4: More music, more variety.
5: Yan ang Fully Loaded na hapon.
4: More sa hapon.
5: More sa hapon.

0: 깜짝 예의 존.
1: 내도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스플라이스 바가운 그 가미츠 브라이
0: 깜짝 예의 존.
1: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로컬 끝방은 바가이 싹갈려와까
0: 깜짝 예의 존.
1: 바라서 바는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
0: 깜짝 예의 존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
2: Choy! May burger ka mo ni Choy?
3: Ay, oo! Magluluto day!
2: Gaila ko Choy sa Choy, ah! Ipaugom ko malang sa amigo ko! Para mangin, langhap sarap man ang bugas ang baba niya! Bad breath!
4: Music! Todo Max! Todo Max! Sit back, relax!
5: More sa Gabi Express!
4: More sa Gabi Express! On my only radio.

0: 깜짝 예민쇼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강이 서플라이즈
0: 깜짝 예민쇼.
1: 뭐다모 필리언 임포르테 로컬 건강한 바다의 석갈로와까
0: 깜짝 예민쇼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민쇼.
1: 마이 먹어 벨락 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드로라스.
2: 초이 파바칼라비 초이 미친 초이.
3: 아는 몸 미친 허.
2: 금이톤 꿀에 샤 사미고 코. 파랑 렐라쇼 나문 미 사보르만.